0: 네,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그 CV 사진 하나 필요했는데요. 도와줄 수 있겠어요?
1: 네.
0: Okay. As natural as myself with balance, quite pretty like a selfie. Do it excessively make me a goddess. Okay. I wonder.
2: If you want to get a job in Korea.
3: 오, 너무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
2: You're coming to a place like this. Studio Photo by.
0: Okay.
1: The best version of them, of themselves.
0: Best version, best version of themselves, I see.
1: So now I'm going to retouch a little bit. Okay, start from the skin job.
0: So this is a normal process for anyone who's looking for a job. Is that, yes, is that
1: yes,
0: right?
1: Yes, exactly.
0: Wow, no, you're faster than AI.
2: Many Koreans add photos to their resume, including enhancements. And it's not just about vanity.
0: Let's see what my lips look like with some color.
2: It's an investment in yourself and your job prospects.
0: Okay, so it's not just the face, it's the whole body you will change.
3: 한국 사람들은 네. 보통은 제 생각인데 조금 더 샵, 네. 어, 좀 더 V-shape을 원하시는데 네. Korean style.
0: This is Korean style.
3: yeah.
0: Okay, so that's before, after. I also look 10 years younger. So she says, in this neighborhood alone, there are 30 of these kinds of stores. That's how competitive this market segment is. I've never seen a photo of myself like this before. If I'm ever gonna look like a K-pop idol, it's this photo. Yes.
2: In Korea, the pressure to keep up can be overwhelming.
1: Nice. 하나, 둘, 셋. 오! 베스트 컷.
0: Okay, best one? All right.
1: Yes.
0: 그러면 집에 가자.
1: 집에 가자, 퇴근!
2: Spending time with model Oh Da-woon. You'd never know what she's been through to get here.
0: 포토그래퍼가 좋네요. 잘하시네.
1: 전 찍히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찍기도 잘하니까.
0: When did you first think, oh, I'd like to be a model? How old were you?
1: 플러스사이즈 모델이 한국에는 사실 상용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23살쯤인가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이제 모델을 구인한다는 공고를 봤어요. 사실 네. 한국에서는 마른 게 사실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아, 떨어지면 뭐 어때?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.
0: I know that my parents and my relatives, as soon as they see me, they say things like, oh, 너무 말랐다. Or, oh, 살 좀 쪘네. Or something about my appearance, always. Was it the same for you?
1: 나 그쵸. 아무래도 외모를 되게 많이 남을 인식해서 관리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, 한국인들은. 그래서 뭐 이제 밖에 나가기 창피하지 않냐, 너 옷도 안 맞는다, 뭐 이렇게 많이 잔소리 하셨죠. 그때 좀 많이 살을 한번 또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섭식장애가 좀 많이 있었어요. 먹지 말던지 아니면 먹고 나서 행복하던지 둘 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네. 어, 먹는데도 괴로우니까 문득 아,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 네,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
0: Do you see the industry changing and becoming more inclusive toward plus size models?
1: 어, 그런 것 같아요. 어, 많은 브랜드에서 플러스 사이즈를 이제 겨냥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빅 사이즈 쇼핑몰 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
0: 앉으실래요?
1: 그래요. 좋아. 아니, 잘 못 알았네.
0: You now must be a role model and inspiration for some young girls and young boys. How does that make you feel?
1: 어, 사실 그것 때문에 모델 일을 계속 했던 것도 있어요. 찍는 척하는 저를 찍어주세요.